0: Can I be happy?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웃어야 되나요? 이거는 쿠키로 야. 들어가자요. 이거는 마지막 쿠키로.
1: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으로서 진짜. 내가 이렇게 찍는 거야 정말.
2: 라디오 인포마시 dan hiburan.